0: 사네 야화 주마 주마 이제는 가 공산에 그게 주마 누나 뒤에 아들게 나와
1: 숨겨도
0: 여자 가게 오 아들이야 아이와서 대 아들게
1: 숨겨
0: 누나 사네 야화 한국에 주마 하나 나 주마 에스 하나